0: 와 걸면서 마 어디에서 나는 이어붙겠어.
1: 오비야 바비야 오비야 야 봄파에 내드루스 그라디에 에드루스 아퓨에니에 에드루스 에드루스 알렐루야 예수 에라디에 오쇼.